0: 这就了不起了。可我们的人员也在增加，装备也在改善，可以说我们部队现在的火力绝不输给所谓的联合国军队。过去在没有坦克、飞机、大炮的时候，我们就打败过他们。现在我们有了大炮，有了卡秋莎，有了足够的炮弹。 还教训不了这个李伟军吗？当然，在某些方面，我们还比敌人弱，比如空军的直接支援，我们还没有。毛主席说，战略上要藐视敌人，战术上要重视敌人，所以我们要做好充分的准备，一定要打胜这一仗，用胜利。
1: 迎接和平的到来。怎么进来也不报告啊？上了军校，这规矩还不入钱了？
2: 你可回来了！你啊，大家先饶我一会儿，我先跟师长报告。
1: 报告师长，我从石家庄高级部校毕业了。
2: 这是我的毕业证。
3: 还有个人鉴定，成绩优异，表现出色，好啊，各科都是优秀啊。
4: 师长，这侦察科有陈副科长，梁晨回来就来我们团吧，我们团的团长可一直缺位呢。
1: 刘政委啊，你这是要给我当政委啊？
3: 啊！怎么梁晨的工作安排你都敢定？这两年我不也是又当爹又当妈，师长政委一把抓呀？嗯，怎么没有团长，没有信心带领一团打胜仗了？师长，看您说的，没有团长，我们照样打胜仗完成任务。但我想着跟梁晨搭档，您可以把我们一团的任务加加码嘛？
5: 哎。 老刘，你这是公然和我们司令部抢人啊！
1: 我可不敢啊！好了好了，言归正传啊！哎，你回去坐吧。
6: 是。关于梁晨同志的工作安排，师里会专门开会研究，报给上级党委决定。현재 놈들의 군사 배지 상황과 동향을 속히 조절하는 사단장님의 명령이 있었다. 어느 이들 부른 건 구체적인 작전 방안을 계획하기 위해서다.
7: 그럼 저희 이제 공격 들어갑니까? 대통령님께서 대가 불문하고 단독으로 북진해 남북 통일시키자는 말씀을 흥분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8: 뭐 하면 될 거 있다고? 대통령? 대통령도 미군의 말 들어야 돼. 미군이 그만 두겠다는데 우리가 계속 할 수는 있겠어?
7: 아니, 그럼 저희는 왜 위험을 무릅쓰고 정찰한 겁니까?
8: 니들은 내 어뢰 부하들이니까 있는 대로 말해줄게. 대신 함부로 발설하면 안 돼.
9: 저희는 소포대대 대원들입니다.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10: 맞습니다. 대장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대장님이 발설하지 말라고 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발설하지 않겠습니다.
6: 내 판단대로라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분명 중국과 북한의 격분을 살 거다. 그럼
8: 보복성 공격을 해오겠지.
11: 봐봐. 전선 전체를 봤을 때 가장 많이 노출된 건 우리 군 진지야. 만약에 너희들이 공격한다면 제일 유리한 목표는 바로 우리다.
12: 대회장님께서 형세 판단이 항상 정확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고려들을 사단장님께 말씀하지 않습니까?
8: 지금 선보에서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단도적으로 부진해서 전역을 통일할 생각이 뜰도 있는데 나보고 거기에 참을 기워앉으라고? 미쳤어? 하지만 정확한 정보가 있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지. 너희들이 대규모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거라고 믿게 하면 사전에 대비해서 너희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 그렇게 되면 미군의 지지 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11: 휴전 전에 허무하게 주는 건 피할 수 있어.
7: 배치하십시오. 저희 모두 대장님 명령 따르겠습니다.
6: 최근에 조구에 있는 여우소대와 연락한 적 있어?
7: 그게 그들이 통신기가 고장났는지 한동안 연락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방에 있는 정찰 조말로는 그들이 활동이 빈번해 놈들이 피해를 꽤 입었나봅니다.
11: 그래? 일단 여우소대와 연락을 취하도록 해. 그 다음 근처 놈을 차출해서 통신기를 보내 전차 임무를 완수하자고.
6: 지금 놈들의 방어선이 엄밀해서 침투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11: 그러니 미국군에게 공수 작전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
1: 오늘의 회의를 가더라도 각 단위에 회의 또한 认真 준비. 이딩어 연거 범위. 부능한 敌人 提前 감지到 우리의 계획. 참모장, 高主任, 하여 량천, 아, 보위科의 赵科长, 侦察科의 陈副科长 留下, 其他人 散会.
2: 是.
1: 来过来坐。
3: 等会儿我们再说梁晨同志的工作安排。赵科长，哎，那群匪徒，包括那个胡志队的侦查情况怎么样了？我们根据胡志队犯的时间和地点，然后逐一排查确认，再将这些时间和地点呢综合在一起分析，初步的判断出胡志队活动的中心位置应该是在黄岩洞一带。 本来是想组织通讯分队的电台，利用交叉定位的方式来确定胡志队的巢穴，但是不知道为什么，这最近他们的电台突然不工作了。难道是他们发现了我们的搜索活动，故意停止了工作？我看不下，我们政治部的同志在一起分析，认为是敌人的电台出了故障，因为胡志队在近期并没有减少破坏活动的频次。所以我建议啊。
1: 师部排部队组织大规模的搜捕，彻底剿灭这些匪徒。不行，黄岩洞一带啊，地形复杂，分落较多，而且这帮匪徒都是当地人，对地形很熟悉，
4: 关系盘根错节，平时又都是做便衣活动，与老百姓很难区分。如果我们的大部队去了，他们一分散隐蔽。 我们什么都掌握。现在各部队呢，都加强了保卫工作，啊，都提高了警惕，防范措施完备。单纯的说这个胡志队的破坏作用，我看倒是有限。我担心这个胡志队侦测到我们这次大的战役行动，报告给敌方准备，那会大大的增加我们进攻的难度，甚至有可能导致这次。
6: 行动的失败，我们是有前车之鉴，写的教训的。师长是不是想让我参加这场工作，解决虎之队？确有此意。梁晨啊，本来一团长这个位置就是给你留的，你是合同战术班毕业的高材生，这是个人尽其才的位置。但是这个胡之队，现在有可能是选界之急。 搞不好会是心腹大患，而且这次战役的侦察和穿插任务又是重要的一步，所以我的意见呢，你先回司令部，以副参谋长的名义领导对敌侦察和反间谍工作，正式的任命，打完这一仗再说。你们觉得呢？
5: 我同意。赵科长一直跟我说要加强反谍的力量，这下都解决了。
1: 梁晨回司令部是我求之不得的，制定作战计划时还能帮我一把。好，那就这么决定了。哎，你们几个找个地方商量一下作战计划。啊，赵科长，哎，你把前段时间的侦查情况详细的跟梁晨介绍一下。是，
3: 那就去我们侦察科吧。走吧。好。 许参谋，哎，你看看谁回来了。
13: 哎呀，梁科长啊，我以为得回国之后才能看见你了，我必须回来呀，跟大家一起见证这场战争的胜利。
3: 现在啊，该叫梁副参谋长了。
13: 啊，哎，还没正式任命呢。
2: 你就叫我原植物，我听着顺耳。

0: 한 명만 보내고 여우서대와 연락된 게 확인된 다음에 그때 통신기를 들고 내려간다.
1: 네.
0: 아 그리고 여우서대가 요즘 무슨 작전 있어?
1: 마지막으로 연락했을 땐 놈들이 방송국을 공격할 거라고 했습니다.
0: 방송국? 큰 전투를 앞뒀을 때는 정보가 제일 중요해.
1: 그 말씀은?
0: 놈들의 주의를 끌면 안 되니 먼저 출발한 대화한테 여우서대와 만나면 저버대 정찰 작전을 협조하는 것 외에는 모든 활동을 중지하라고 전해.
1: 네, 알겠습니다.
0: 가봐.

0: 이정! 돌아왔구나.
1: 아, 그래. 세장님은?
0: 안녕히 계셔.
2: 아직도 못 고쳤어?
3: 네, 전폭기가 타버렸는데 부품이 없어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2: 부품 어디서 구할 수 있는데? 지금 상부에 중요한 정보를 보고 드려야 된단 말이야.
3: 적군의 통신기에 있을 겁니다.
2: 적군의 통신기라면 다 사령부에 있을 건데 거기 수비 심해. 너 지금 이거 말이라고 해?
4: 상대합니다. 저 돌아왔습니다. 마소구 상황 파악 완료되었습니다.
2: 얘기해봐.
4: 인원은 총 5명이고 여자 3명 남자 2명이었습니다. 매일 밤 7시면 주둔지에서 방송국으로 출발하고 8시 반부터 방송을 시작하여 한 10시쯤에 방송을 마치고 다시 걸어서 순주로 돌아갑니다. 방송국의 위치는 전방 3호 진지 뒤에 100m 내는 갱도 안에 있고 2명이 밤낮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2: 여기 주둔지에서 방송국까지 얼마나 멀어?
4: 네, 여기 한 5km 정도이고 중도에 매복하기 적합한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권총을 쥐는 거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밤에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요즘 우리 소대에 피해가 너무 커. 적군 수비구역 내에서 작전하는 거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짜고 움직이는 게 좋아.
4: 하지만 상부에서 조속히 방송국을 없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 그래도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돼.
5: 참대장님, 확승기 안에 우리가 찾는 부품이 있습니다.
6: 任务分配呢就这样了，大家都记住了。记好了，记好了。马上分头通知，参加行动的各部队，做好准备，明天早饭之后出发，在指定位置开始搜索。
7: 是是。如果还有什么问题的话，你们可以向赵科长请示。老赵，具体的行动由你来负责。
6: 别，还是听梁副参谋长。
7: 这本来就是你们保卫部门的事儿，我呢就是来支援协调的。
8: 再说了，我这刚回来，还有很多事情要了解熟悉，你就别客气了啊！
6: 赵科长，
7: 报告，梁副参谋长，参谋长让您过去。好，我马上过去。你们看看，我说的没错吧？老赵，这就交给你了。
6: 好。
9: 哎，科长。
7: 你说。
6: 要不要我告诉你冯干事他们驻地的位置？我是做什么工作的？我需要你告诉我吗？我一到市里我就搞清楚了，这要不是身不由己，我第一个就冲锋过去了。行啊。
2: 오늘 밤 통신병과 수비병을 제외한 모든 대원은 작전에 참가해. 방송국 습격하고 확성기를 탈취한다. 그리고 8명 방송국 주둔지 공격한다. 여기 방송원 제하고도 많은 군관이 있을 것이다. 성동격서 서로 협력한다. 확성기 탈취 작전은 최대한 은밀하게 진행하고 주둔지 공격은 최대한 요란하게 진행한다. 이제 구체적인 임무를 배치한다.
10: 经常便秘，认准香丹青，帮助恢复规律排便。
11: 大概情况就是这样，回头找时间咱俩再沟通，啊？
7: 行，有关问题我都记下了。今天我回去之后就开始去各团了解情况和他们的意见。
11: 今天？

0: 这可不大好啊！不行，我得组织部队扩大搜索范围，尤其是通往华严洞方向。
1: 哎，包科长，哎，文件在你这儿吧？
2: 正说找你呢。
0: 什么事啊？
1: 你俩先聊吧，我先去布置一下家乡搜索的事儿啊。
3: 哎，你别走啊！我不走干嘛？你这么忙，你没事吧？刚才的战斗你没伤着吧？我能有什么事儿啊？我又不是幼儿园的小朋友，你就差那两个保姆看着我了。
4: 你这是怎么了呀？
3: 我不带你去前沿，那是有我的道理的。我们必须要狂跑，才能追得上前面的播音员。 就怕晚了会出事儿，我真的不是故意不带你去。你要照我说，我当然愿意带着你啊！你跟我在一起，我可以保护你，我还放心呢。文姐，你听我说，
2: 我不想跟你说，我也不想跟你吵架。我去找我的人去了，有什么事回来再说吧。
3: 哎，文杰同志怎么走了？这刚刚立宪，没多聊两句啊。哎，奇怪了，人家不高兴了。什么情况？说什么了？我没说什么呀。他说我快把他当成幼儿园的孩子，找保姆给他管起来了。那我不带他去前线广播站，那是怕他跑得慢跟不上啊。
4: 那要因为这事儿的话，我倒是知道一点。
3: 可能跟我对他的保护措施有关。我刚才看他就有点不高兴，
4: 那谁曾想把这些火发你身上了？
3: 老赵，你可真会给我找事儿啊！哎呦，不过这个女人的心思啊，真的挺难捉摸的。刚才在敌人来袭之前还好好的呢。
4: 那怎么着？我陪你一块儿去解释一下去。
3: 我刚才说的那也是无心之语，咱就这么说。要换一个别的女同志，那我该保护不也得保护吗？不用了，文杰是个通情达理的人。
4: 哎，你说你刚才找我什么事儿？啊，那个市长来电话，让咱们俩过去一趟，商量一下今天晚上这个事儿的处理办法。
3: 哎呦，你怎么不早说呀？走走走。
4: 哎，
3: 你确定啊？
4: 真不用我帮你去解释一下？
3: 你们住的那么近。
4: 什么时候都能解释，反正文杰要是不理我，我就找你算账。不，那我冤不冤呢？那合着两边我都不是人。哎呦，行了，赶紧走吧。今天这件事情呢，的确是大有可为，得赶紧向市长汇报。等等。그래
5: 좋아 알았어 대장님 놈들이 방송국을 처리했습니다. 전방의 병사들이 마이크를 뚫고 나온 소리를 다 들었다고 합니다. 여우 소대가 한 것일 겁니다.
6: 멍청한 놈들.
7: 그건 놈들의 주위를 끌고고 그러면 당장 여우 소대를 소탕하려고 들겠지. 지금은 여우 소대가 더 중요한 걸 해줘야 된단 말이야.
5: 그렇다면 소속이가 가서 대대장님 뜻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7: 소속이는 동안에 도착했나?
5: 네, 오후에 차량 보냈습니다. 소속이를 뽑으신 건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그는 중국어도 하고 중공군에 대해서도 잘 알고 특히 미군으로부터 정보 훈련을 받아 각종 기술이 뛰어납니다. 분명히 임무를 완수하고 여우서대랑 연락을 취할 수 있을 겁니다.
6: 다시 사람을 보내지 않도록 조서비가 꼭 통신기를 고치길 바란다.
5: 여우서대는 능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전해올 겁니다.
7: 그래.

0: 저요, 유성이.
1: 누구요?
0: 희성이요.
1: 희성이, 무슨 일이 있어?
0: 아버지, 빨리 여기를 피해요. 오늘 작전 실패해서 전사도 엄청 나왔어요. 모든 대원들이 사살되거나 아니면 잡힌 것 같아요. 장잠님도 활을 맺지 못한 것 같아요. 나무들이 분명히 벌을 잡아서 연약을 알아내고 이곳으로 찾아올 것 같아요.
1: 너희들 간 거지, 너?
0: 중공군들이 사람들을 끌고 간 데를 봤어요. 분명히 들킨 것 같아요.

0: 거기서 순틀어 총 내려
1: 지팡이도 내려라
0: 너 여기 왜 왔어?
2: 너네 여우소대 대원들이지?
0: 딴 말 말고 말해 너 누구야?
2: 나 흡표사단 첩보대대 서소우이다 너네랑 연락하러 왔다 당대장님이 계시지 만나게 해달라
0: 장대장님이 네가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분인 줄 알아? 신분은 어떻게 증명할 건데?
2: 증명서류가 있다
0: 보여줘봐 무슨 임무로 받고 여기 왔는지 얘기해 그리고 우리 왜 찾아온 거야?
2: 그건 장대장님을 만나서 내가 말씀 직접 드리겠다
0: 너 다리 왜 다쳤어?
2: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려다가 다쳤다
0: 낙하산? 몇 명 내려갔어?
3: 나 혼자다 연락이 닿으면 사람들을 몇 명 더 보내서 통신기도 가지고 올 거다
0: 통신기는 금방 소리될 거야
2: 그럼 잘 됐네 통신기를 통해서 내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새 연락 채널 호출번호 그리고 암호 내가 알려주겠다 너네 비밀 동굴이 있지 않아? 거기 가서 얘기하는 거 좋을 것 같은데
4: 대장님
5: 이분은 우리 장대장이시다 도대체 여기 와 왔는지 말해봐
6: 얘가 장대장이야 말해봐
2: 아이고 장대장님이시구나 드디어 뵙네요 제가 꼭 전해드릴 물건이 있습니다
0: 멈춰 순틀어 가방 안에 있는 물건 내가 꺼내겠다
7: 잡고 가자
8: 와, 날 놓으라고
9: 에이 또 뵈 또

0: 누가 이거를 꺼내놨어? 어? 나는 이 물건만 보면 화가 나서 뭐 칼로 사람 찌르고 싶어.
1: 어, 근데 왜 아직까지 간직하고 계세요?
0: 해방되는 날까지 들고 있다가 소화 21년 내 땅과 재산을 뺏어간 놈들과 결판 낸 게.
1: 아버지, 근데 왜 저랑 얘기 안 하고 돌아오셨어요?
0: 아이고, 네가 잘까 봐 잘 줄 알고 천천히 내려왔다.
1: 아니, 그래도 연세가 얼마신데 돌멩이만 던져도 제가 들을 수 있어요.
0: 걱정 마라. 젊은 시절에 계속 다니던 길이라 잘한다. 다 절벽이라서 아무도 위로하는 법을 모르고 여기 동굴이 있는 거 아는 사람도 없다.
1: 아버지, 아니 우리 남쪽으로 살아요. 제가 보기엔 국군이 여기까지 오기 힘들 것 같아요. 중공군과 북공군이 세력이 더 강해졌어요. 미국군도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0: 네가 뭐 한다고. 남으로 가면 나는 알거지야.

0: 내 집, 내 땅 남쪽으로 가져갈 수 있나?
1: 안 되면 저라도 먼저 남쪽에 보내주세요. 제가 자리를 잡으면 아버지를 모셔갈게요.
0: 나도 널 빨리 그쪽으로 보내고 싶어.

0: 해야겠어. 혼자는 안 된다. 나는 해이 뭐고 도움이 안 되고 너 말고 또 도망쳐 나온 대원이 없었어?
1: 저희 쪽은 저밖에 도망쳐 나오지 못한 것 같고 장대장 쪽은 연락 신호가 없는 거 보니까 누구도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0: 급해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자.

0: 뇌종에 암호가 남았습니다. 소소위가 새로운 암호로 보낸 겁니다. 통신병이 그러는데 소소위의 전달 수법이 맞답니다.
1: 요소래가 공로를 취합하길 원하네. 뭐 확실히 큰 공을 세웠으니 장려할 만해. 소소위에게 가져간 돈과 금은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여우소래 대원들한테 나눠주라고 해. 그리고 내가 정부에 보고할 테니 진급 명단을 보내라고 하고 내가 원하는 정보는 언제 줄 수 있는지도 물어봐봐.
0: 네, 알겠습니다.
1: 가봐.
2: 그래. 그래, 알았어. 제재자님께 전달해야지. 제재자님, 전탄병 쪽에서 그러는데 여우소대 통신 신호가 여전히 화암동 일대에서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3: 그래. 그렇다면 좀 안심이 됐네.
4: 昨天晚上，无支队的电台跟黑豹师的情报队已经顺利的联系上了。通过了审查，敌人也已经相信了，这是我们编制的一个虚假的部署情况，准备陆续提供给敌人。我看不错，从这份计划上看，我军完全处于防御状态，根本看不出进攻态势。老林，你说呢？
5: 基本上没问题。
4: 看上去是可信的，有些地点和数量还可以再调整一下。你让作战科还有侦查科研究研究，确定一下。
5: 好，我还有两个建议。
4: 来，坐下说。敌人在收到这个部署之后呢，肯定会通过空中侦察或者其他的手段来核实。那么这个部署我们必须要做得更加逼真。目前我能够想到的是，比如我们可以利用一些仪器的 损毁火炮，经过简单的整理之后，做出一个假的炮阵地。那假的弹药库呢，放置一些废旧的弹药和敌人扔下来未爆的航弹，以便敌人在轰炸的时候引起连锁爆炸。这个假的指挥部呢，我们一定要接上电话线，要有真的无线电活动。这些重要的地点啊，都要警卫森严，不能让敌人看出破绽。 这可是个大工程啊！好，那就指定你去指挥完成。有什么需要，尽管提啊。
5: 是。
4: 还有一个建议呢，我想通过胡支队的电台将敌人对我们提供的虚假部署当中重要地点的轰炸时间控制在我们进攻前的2到3天之内，在轰炸完成之后呢，我们的内部要呈现出一个 混乱、紧急的无线电联络，这样可以让敌人认为他们对我们的轰炸造成了极大的破坏，从而啊可以最大程度的让他们放松警戒，达到战役的突然性。
5: 这个建议好。那你们怎么控制敌人轰炸的时间呢？

0: 目前看来，也只能就相信这个朴耀天，让他和李希正会合，回到躲避处，然后再想办法通知我们。再或者，趁李希正不备，将其击毙，回来练功。
1: 你们这个方法，不确定因素有点多呀。
2: 是。
1: 徐参谋，把侦察一班给调过来，配合赵科长搜捕李希正。
3: 是。
1: 循迹追踪，他们有的是办法。
4: 신호는 왜 안 보낸 거지?
5: 기초 방향은?
6: 거기서! 뒤돌아보지 마! 진입 무기 다 내려놓고 앞으로 10걸음!

0: 이재주 떨어서.
1: 어, 가까워지지 마. 형님의 손에는 모두 빠져나왔습니까?
0: 주문한 뭐야?
1: 아하, 이거 이틀 동안 숨어다니느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0: 말해, 너 어떻게 빠져나왔어?
1: 제가 원래 행동이 느려 뒤쳐졌는데 적군이 후방을 공격하려는 걸 보고 소리 질렀어요. 대장님이 철수하라는 거 듣고 도망쳤죠. 한참 지나 보니 길을 잃었고 숨을 곳을 찾아 몸을 숨겼어요. 날이 밝고 나서 어딘지 알았어요.
0: 씨발 거짓말하지 마! 적군이 번연첩 따라오면 바로 죽여버릴 거야!
2: 已经接到信号，我们看到他进树林了。你们能追踪他们的去向吗？放心，我们老莫从来不会答应他做不到的事情。好，那就按计划出发。是。
1: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형님은 왜 저를 안 믿어주시는 거예요? 저 진짜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럴 줄 알았더라면 형님과 연락을 취할 게 아니라 방법을 대서 남쪽으로 갈 걸 그랬어요.
0: 남쪽으로? 꿈도 야무지네. 야,
3: 전방전선 넘을 수 있을 것 같아?
1: 형님, 정말이에요. 저한테 정말 방법이 있어요. 중공군 방어선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어요.
3: 또 날 속이려고?
1: 형님,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온 지 한참 됐는데도 뒤따라오는 적군이 없잖아요.
0: 날 또 속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1: 가야지! 형님, 제가 만약 형님을 속인다면 이 감자처럼 으깨질 거예요.
0: 시끄러. 넘어가. 빨리. 눈을 감아. 따라와.

0: 班长，这个方向过去不久。行，集合。末日跟带路一路纵队，大家跟上，出发。
1: 형님， 어, 형님, 좀 풀어주세요. 길이 너무 험해요.
2: 시끄러. 여기 우리 아버지 사우지다. 누구도 몰라야 돼. 빨리 와, 씨.

0: 这是踩伤了呀，跑不掉了。
1: ，
0: 뭐 하시는 거예요？
1: 가만히 있어。
0: 형님, 불러주세요。
1: 들어와。
0: 형님, 불러주세요。
1: 조용히 해。
0: 형님, 무서워요。
1: 가세를 좀 보고 올 테니까 여기 가만히 있어。 음식과 물 갖고 올 테니까 기다려。 입 벌려。 입 벌려。
2: 형제,
3: 접선 어떻게 잘 됐나?
2: 네, 별탈 없이 끝낸 것 같습니다. 미안한 사람도 없었고요.
3: 그 사람은
2: 박유전이었는데 믿음이 안 가서 산꼭대기에 묶어놨습니다.
3: 잘했다. 우리 이곳은 누구도 알려주면 안 돼.

0: 我去找找他有没有下去的路。等会儿，一鸣，先喊话。
1: 明天能上，才知道。 우리는 포로를 우대한다. 항상 먹기를 버리고 투항하며 목숨을 살려준다. 그리고 주권은 협상할 수 있지만 저항한다면 다 죽여버린다.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2: 下去看看吧。
0: 于小三、赵德壮、张洋子，你们在这儿警戒，其他人跟我下去看看啥子情况。走，
3: 是。

0: 이 보진지들의 위치를 봐봐. 놈들은 지금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어. 사정 거리는 저들 진지 정범에만 닿을 수 있고 우리의 155mm 법반경을 딱 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하지만 우리는 궁정에서의 우세가 있어.
1: 지금 당장 이 정보를 사령부에 알리고 공군에게 복역하라고 전해.
2: 집중하고 보십시오.
0: 그들이 걱정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 복역하면 정보 수집이 어려워지겠지. 일단 이 정보를 그냥 두고 여우소대가 더 많은 정보를 보내오면 그때 다시 보고하자고. 괜히 누군가 참지 못하고 군관에게 알리면 안 되니까 말이야. 그리고 여우소대가 보내온 모든 정보가 공군이랑 전범 부대가 정찰한 장호가 일치한지 확인해봐. 놈들의 군사 배치에 확실하게 조사하고 나면 그때 대규모 복역을 조치해. 철저히 붙여버리자고.
3: 네, 알겠습니다.

0: 我们这支队伍从南昌城头走到现在，无数的先行者都不在了。这么多人出生入死，为了什么？不是靠王后路，不是鲜花和荣誉，甚至我们不希望后人能记得我们、感激我们。我们只想让我们的国家能好一点，让我们的百姓能过上好日子。
1: 好了，我是通过了。杨晨负责穿插任务这事儿，就这么定了。
2: 谢谢首长的信任，保证完成任务。
1: 不过，结婚报告这事儿我说了不算，报告得两个人签字。
3: 대장님, 어젯밤 묘소대에서 연락 왔습니다. 탄약고 세 군데와 주둔지 다섯 군데 위치입니다.
4: 지휘소는 정확한 위치는 알아냈어?
3: 수상한 곳이 여러 군데 있긴 한데 확실하지 않아 계속 정찰 중에 있습니다.
4: 줘봐. 앞서 왔던 정보들은 다 확인해봤어?
3: 저희가 공군이 보낸 항공사진이랑 대비해봤을 때 묘소대가 보낸 거랑 일치하였습니다. 만약 여우소대의 정보에 따라 그 여러 군데를 자세히 관찰하지 않았더라면 항공사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5: 이것도 확인해보고 저녁에 보내. 여우소대에게 최대한 빨리 놈들 지휘소의 위치를 알아내라고 해.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지.
3: 해야겠습니다.
5: 가봐.
6: 嗯，不是保家小，哎，
7: 小张，
6: 文干事，
7: 就你一个人在啊？
6: 啊，梁副参谋长去师部开会了，得一会儿才能回来呢。这不快执行任务了吗？我去帮他洗洗衣服去。
7: 哦，嗯，我帮他洗了。
6: 还是我来吧。
7: 你就让我尽点心意吧。
6: 那您做法我给你倒点水。
7: 哎，不用，小张。
6: 啊，这次执行任务，
7: 文干事，你啥都不用说。 我一定保护好梁副参谋长，他回来是少一块皮，你找我算账。
6: 谢谢。
7: 那您真不做了？
6: 不做了，我走了啊。
7: 哎，冯先生再见。哎。

0: 지휘소대에서 놈들이 지휘소를 찾았습니다. 총 세 군데 중 한 군데는 사단급으로 보이는 지휘소입니다. 이 근처에서 대공포 부대도 찾았습니다.
1: 그래,
2: 이제 끝낼 때가 됐어.
3: 经过将近一个月的准备，我方在战役部署、物资弹药的调配准备工作均已完成，现在调集到大炮1100多门，物资储。

0: 我继续观察，详细记录轰炸情况。我这有用。是。行了，徐鹤鸣，你这回放心了。你们还在假目标周围设置了高炮，这剧情做得这么逼真，难怪排场后遗上当。这叫兵不厌诈。我算是熬到头了，我的工作可以结束了吧？那个，您看。
1: 我能不能去检查一下腿？别急，您的腿没事儿，我们还有轰炸情况的观测评估报告没给白昌浩发呢。申台长，马上把这份电报发给军里。
2: 哎，副长，副长，咱们真有这么大损失啊？
1: 哪有的事，赶快发，就是在跟敌人演戏。哦，
0: 哎，军里不会误会吧？
3: 不会，早就说好，一会儿他们就会回电。我们和军里面保持一段时间的高密度联络。嗯，好。哎，队长，把这个发过去，快点啊！대장님，요소대서 연락 왔습니다. 관찰에 의하면 폭격 예상했던 효과랍니다. 놈들이 피해는 물론 포병 진지 부대도 거의 다 폭파됐답니다. 탄약고는 뭐 알아서 터지고 여러 지휘소도 예상대로 명중했답니다. 제가 이 소식을 금방 사단에 전했는데 사단장님께서 엄청 기뻐하시면서 저희와 여우소대를 크게 장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폭격이 일어난 후에 놈들이 무전량이 배로 늘었답니다. 여러 지휘관이 죽거나 부상당했다는 선회를 긴급으로 보고한 적도 있답니다. 대장님, 무전... 대장님? 대장님! 대장님!
4: 아, 너가 봤으면 됐어. 너도.
5: 뭐 어디 편찮으십니까?
4: 아니야, 그냥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서 그래.
5: 결과 나왔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겼습니다.
4: 이 전제도 끝날 때가 됐어. 아무리 노력해도 승리할 수 없다면 일찍 끝나는 게 오히려 낫지. 나도 내가 이 전쟁을 끊는 건지 아님 빨리 끝내려는 건지 잘 모르겠어.
5: 대장 심정의 변화가 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소극적이지 않았지 말입니다.
4: 내 집 사정에 뭐 아는 거 있어?
5: 조금 알고 있습니다. 동생분이 북쪽에 계신다고.
4: 그래, 맞아. 걔네 북쪽이 좋다고, 나는 남쪽이 좋다고 만날 때마다 싸웠어. 그거 때문에 때린 적도 있지만 밤도 굽히지 않았어. 전쟁 터지고 나서 동생은 북쪽에 입대했고, 난 내가 맞다는 걸 보여주려고 남에 남았어. 심지어 동생 때문에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결심과 북쪽이랑 연관이 없다는 걸 선부에 보여주기 위해 악자같이 작정 임무를 수행해왔어. 그러다 작전 중 포로를 신부하다 내 동생이 전쟁 초기에 전사한 걸 알게 된 거야. 난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랑 괴로운 거야. 나의 집착과 열정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들인지 알게 된 거야.
5: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가정과 친척들이 박살나고 떨어져 지내게 됐습니다.
4: 실은 내가 진짜로 이 전쟁에서 흔들리게 된 건 내 막내 동생 때문이야.
5: 막내 동생 말씀이십니까?
4: 그래, 막내 동생이

0: 자유주의자야.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면 되는데 왜 굳이 현세들끼리 서로 다투냐고 말이야.
1: 대장님,
0: 내 동생이, 멍된 동생, 내 멍된 동생도 징집돼서 며칠 전 면회에 따라 종원군 방견천 잠가했어. 작전 전에 나한테 이런 편지를 남겼더라. 현님, 만약에 내가 전사하면 복수할 생각 하지 마세요. 우리 쏘는 모든 종아리, 구조에 있는 둘째 형은 마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1: 그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0: 그 뒤로 돌아오지 못했어.
1: 아이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우린 너무나 많은 죽음을 봐왔습니다.
0: 내 동생 일을 집에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다들한테 말했어. 부모님이 물으시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2: 请您收看传奇剧场《止咳毫不留情》。